0: 좋아 보리죠.
1: 좋고한 일 있어. 문디바이언 바카스 치코버치안 쓰였나. FIFA 월드컵 2026. 에누이 싸와. 아무 왕가나 무나노 과조롤렌시. 갈루아니데 치코버치모. 고수비라. 구왕가체디나 투알레 치코버치노. 카치아마 조국 라디오 부루. 엠바카스 치코버치안 쓰였나. FIFA 월드컵 2026. 응가 구투스브라코. 아바벳. 같이 베팅가 구민사니의 젠자우로. 오왕구레. 웨완디사카티. 구 www.ababet.com. 아테구아 콘사 카스모 아카토노. 응가 툴리나 인터넷. 니가 스타. 에무무나나 탄. 스탄카가 하시. 구 에야테로. 오바니가 스타. 에무무카가 탄. 스타첸다 하시. 구 MTN. 오소브로코 완디사. 오타니키라오 쿠세베미 피라. 아바베티. We are the best at the game. Wamune, the Coffee Village Merichi Group, Abatunda Ploti Musense Senjaudo, Mubitunda Bienjaudo Quetolole Guanga, Akadekano, Badina Ploti Atanu Kuchikumi, Kumasaka Haiwe Mukungwe, Ngoano Fugira Weta Chikanya, Okufam Chibuga Masaka, Woguleta Kofina Kechapa, Atengo Subano Kulisa Subia Muistolomenti, Yamwaka Mlamba, the Coffee Village Merichi Group, Badina Plantina Sale, Omriendo Kwasa Mwani, Emiti, Kone Bibale Bilala, Atengo Subano Kubebuza Kukubiobimi, Kono Yambi.